0: 꿈을 거다 그리고 어디서 이것에 대한 갖고 군이 구고 말이신 그런 본로의 문에 이 분이 구해주실 제 이것에 대한 것을 올라니 문이 희로 힘도 모스카보
1: 해라 이스라엘 지거래 발이 거래 못 봐이 희지에 토까 할래 헛글 웃게 갈래 했더니
0: 만우르 기비 싶다 소이트